0: 어, 배려 비웃받아, 비웃받아, 한다.
1: 일단, 어, 일단.
2: 오라. 잘해라, 그룹, 그룹, 그리고.
0: 로바라고 까만 사람을 비웃. 팔레서 버가리 보내서 키워 빠르게 했어.
1: 또 진리가 라키아를 할 때는 어려운 것이었다.
0: 너도
2: 사줘, 허파를
0: 그래
2: 사줘,
0: 안 보니.
1: 아무도
0: 검고 오라, 안 보니, 사진도.
2: 이녀석도
0: 루파이
2: 문단이
1: 아세요,
2: 미래서. 바로 됐다, 이래 캘리, 이래
0: 도와리 바라,
1: 거장님 버튼이 뭐야? 또 키스?
2: 니들 왜 내 거장님 아니죠? 너들 나 다른 라니요.
0: 뭐다 아들이요? 바로 신나라 아름다운 숙제라 난도 뭐다.
1: 아, 그거 난 사람 제품 맞네. 니들 말도 안 돼.